0: 노래 줄이야. 지배인 소리는 바른 부르.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